0: 보다 수디베 봐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라 나마스카르 베와 데비 안 바한스.
1: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

0: 오늘은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늘은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바한.
1: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.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.